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안 돼. 이 캠블 멘젤 피우고 있어. 웃으시면 되게. 다 멘젤 피우는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래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 이제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이제 과연. 이

0: No.
1: 가세요. 가르침이요. 바로 바로 가르침 가르침을 해. 나 먹었지.
2: 자바바자다자바동군노선보대안대신대대다군계제조다로신께와대다다제로도모드스마시베자와다다제게모아가라쇼동아바대다인게베사와대군자사보제제로도모에이 땀반지대감소전바다땀반이신도스텐제분노신도둔바이땀바유리네베다시쇼
1: Thank you. Good night.
3: Tashi Delek, number 2, Lamrum Shevi, Geji Gundu Taveto, Pyoji Nangchu Se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그 자식묘수 증액 이번에 수소 최초로 돼 봐도 쌍아 처음에는 다 눈도 다 쌔나 니야메 되지 수소 최인들이 다 간다 가서 그렇게 예 디샤 다 간다 들에 봐 쌔이도 자네 그 니주 메되지 타녀도 쌔니 니주 메되버 디 코라 타녀도 랑스니 뭐 주버디 코라 가서 그래 자초이 부야래 근데 이번 인도 자네 대대 일랑 달랑 죽죽해서 다 대다 당선 전에 이주 매대베 인도 전에 유경원에 다 주매베도 세워 차버려. 다 어느 매버 매서는 매버 말해. 어느 매버 말해 여래 유루 가르스라는 작대 왕이게 말해. 그다 가사 텔레셔도 주면 지대 작별권이 예바 있으면 배하게 작별권이 예바 해. 대단한 노지기 다 탄예기 딱왕 지대 작별권에 여바 말도 유경원에 주버지 짱이네 아마리스. 근데 이제 유금은 주베 똥한데 나 똥이 터도 다 되는 거지. 지금 터도 다 되시죠.
1: And also if you look at Baba Viveka and such as his followers Shantarakshitas and so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 qualifying term, the things and events do not exist on the ultimate level. How do they understand this notion of ultimacy? It is also quite clear that they understand the ultimacy in relation to the wisdom analyzing the ultimate nature of reality. In contrast, in Chantakriti's Madhyamaka Avatara, supplement to the middle way, Chantakriti explicitly states that not only the subject, the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experience or the agent that undergoes the experience of pain and pleasure and so on, and also his objects of experience, all of these, when you subject them to critical analysis by means of the sevenfold reasoning, then none of them are tenable, none of them can be found. And what this indicates is that all things and events, including one's own self, it is very clear that they are all devoid of any intrinsic nature or intrinsic reality. And also this suggests that none of them exist by means of some kind of objective reality, some kind of a status which they possess in their own accord. Yet this does not imply that they do not exist at all. They do exist. And the question is, in what sense can we say they exist? In what sense they do exist? And then Chantakriti responds to this by saying that we can understand their existential status, their existence, only by means of the power of convention, the power of conventional reality. And therefore, this notion of, this concept of some kind of objective existence in their own accord, things and events possessing some kind of existence in their own accord is a false understanding, and the negation of that constitutes the final understanding of emptiness.
0: Okay. Ludu Rani, the Zawashiro, and the Pajar Raji Nishibin, Raji Nishibin, Alaria, any? That Tanya, though, that woman told you that Tanya, the Ramzan, the Genji, any? Mune, that Chetan Jane, Mings of Dazam race, talk about Dazam, Shinny. Any? Mooney to the Don, but that Mings of Dazam Shinny Shabby, that day. 베타 민성심 마도 되면은 얘는 차단인 거예요. 얘는 그 때문에 누구야? 때문에 그 다음에 차단을 차단 누구야? 자, 근데 이번 인도산에 다어 등대기 얘는 우마발이야. 다견 태용에 견 방식을 뛰어들어야 얘는 루루기 랑 가르쳐 버렸어나. 그다음에 결한 게 얘는 동백 고와 마시버렸어. 얘는 시진은 또 그거는 최단제 얘는 원이 주변 땅을 손대야 돼. 얘는 에 you remember some occasion, Maris. Any men, some occasion, Maris, Dagana, Church, I'm just saying, you remember, Diggy, any 간다 코랑 유루디

산티케양 무니와 화천왕 사다보메수난 무단 다사나칼로 아양 바단타 담마 사와나칼로 아양 바단타 상하 바히루바사나칼로